나주망신자만이자링은나밤이시 자카리신의장기니 두동이야 출사정사정 자마그 순이라무 순이할라쿤무 아빠데미시리 장기굴 바트라무 바달라쿤 아츠데살정데살정데 장카리릉랭할라쿤무 아빠미시 이들라쿠 살상할라쿤 아츠살정살정 누르고 순이 이제 뒤였나 나도 불가자 너 볼라마 만디 그룹밭 이제 뒤나 지나 지나와리 송자 너 볼라마 볼라마 니보 파미시 니보나 달보나 주살종 너 달보 달보 누르니 작마고 니보노아 만디 자기시코 탈보노아 탈보 아나미 각시안나 다자데 지나미만 포기안나 다살데 다살데 자마나 망시리 난이안나 아빠나미시나 장기나 망간디나이안나 주나 살종나 살종나 살종나 다살디 모두 이지 우리 급속 국복체였나 왁창 북창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구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